0: 그냥 대가고 센스 못장 나쁘다가 이기다가도 와. 뿔리 나 봐려고 하면서 무슨
1: 이모. 이모하고 엉꾸나하고가 이모하고
0: 그러니까 가시 공기는 다 마당나상 바나농아 뿐
1: 이누가이 빵이몬 wala siya makatandog sa akon.
0: May?
1: Never. Sanasinin ko na. Dako siya nga bulig para sa ikaayo ko. Kagpati na ikaw. Makaambit man.
0: Oh,